0: 짝 앵커맨 사카세 캡에 이다 로운 에비데이 이렇게 깨져들어 쩔어져 수박을 떠봐 떠나 터지 램스 I'm gonna make go down all down the street 하세 꽈짝
1: ¿Quién no ha llorado por un amor prohibido?
2: ¿Cuándo?